0: 네,
1: 아누아 아누아 제니의 아야
0: 제니야 씨
1: 아 하나 아니와 티아스 아양기 비카타 에파양나라모사 비카타야나라라라모사 비카양나라라라모사 미리미사와 비비아오비아노와 이시라
0: 헤이
1: 안녕 그래 그냥 공포
2: 올리면 어요 올리면 어요